0: 아, 네네네네 받아있어. 물어달라야지. 주 라이스의 미터기 들어있어. 바네라. 지 아니 진대이 걸다 코스 라이게다니.
1: 람레이
0: 라게 라스의 람로 미터 섭다 성의들 버리고 기다 아미 계신나 순대이서 거거서 순원어 자하는차.
1: 아, 파스마 아주 불라기.
0: 아, 땡큐 소마스.